0: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4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방송 시드니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나혜인입니다. 이제 호주에서 한국 음식을 맛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K-웨이브, 한류의 활약으로 한국 레스토랑이 전국에 생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호주의 카페나 펍, 레스토랑에서도 이 한국의 맛을 가미한 메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코리안 스파이시 치킨, 즉 한국식 매운 양념 치킨, 고추장 파스타 등 다양한 메뉴가 등장하곤 합니다. 이 한국풍의 여러 음식이 메뉴로 나오기까지는 이 한국의 기본 양념인 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시도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얼마 전 시드니에서는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이 우리 한국 장의 매력을 소개하는 행사가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장의 맛 한식 체험 행사 현장인데요. 이 온라인에 뜨겁게 달구는 여러 인플루언서들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서 이 현장 소개해드립니다. 그 밖에 데일리 오버뷰 익스플레이너에서는 지난 화요일 연방 예산안에서 발표된 전기차 혜택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SBS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온디맨드에서 보실 수 있는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는 시네챗에서는 이 프랑스 영화 삼총사 함께 들여다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뉴스의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3: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태즈메니아 무소속 타미 타이렐 상원 의원이 노동당에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당 연립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비시민권자의 NDIS와 육아휴직 등을 포함한 복지 혜택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즈번의 유명 비만 수술 전문의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당국은 파트너인 전 퀸즐랜드 주총리와 사건의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국에서는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에 실패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즈메니아의 무소속 태미 타이렐 상원 의원이 노동당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과거 제키 램비당의 보좌관 출신으로 상원 의원이 된 타이렐 의원은 노동당으로의 당적 변경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주요 정당이 표를 주고 싶지 않았던 유권자들을 배신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데에 따른 반응입니다. 타이렐 의원은 자신이 오랫동안 노동당을 지지해왔으며 이번 결정이 태즈메니아를 위해 변화를 만들어낼 더 좋은 기회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4: I know that Tasmanians understand that change is important. And there are people who are not going to like what I've done.
3: 타이렐 의원은 태즈메니아 주민들이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은 항상 최고의 모습과 존중 그리고 그에 걸맞는 가치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당 연립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비시민권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는 오늘 밤 첫 예산 대응 연설을 앞두고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 대해 국가장애수당인 NDIS와 육아휴직 제도를 포함한 17개 사회복지 혜택을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와 특별보호비자 소지자들은 NDIS를 이용할 수 있지만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녹색당 데이빗 슈브리지 상원의원은 이러한 정책은 호주를 더 공정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5: The idea that we would be saying to some of our friends and neighbours and workmates that

0: Some of you are less worthy than others. They may have been living here for 10, 20,
1: 30 years. 슈브리츠 의원은 몇몇 사람들을 더 덜 가치 있는 존재로 나누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세금을 내고 이웃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테이블에 앉혀놓고 맨 끝에 앉은 세 사람은 우리보다 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호주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빅토리아주 제신타 앨런 주총리는 연방정부가 빅토리아주 서버번 레일 루프 프로젝트에 38억 달러를 배정한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앞서 뉴사우스웨일즈 크리스민스 주총리는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전체 인구의 31%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인프라 지원 예산은 17.7%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스 주 총리는 이번 배분 차이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며 당보다 주 이익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신타 앨런 빅토리아 주 총리는 빅토리아는 다른 대규모 주들과 달리 세수 확보 방안이 제한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 Our economy is not propped up by the mining industry like it is in New South Wales, Queensland and Western Australia. It's great to have a partner.
1: 앨런 주총리는 빅토리아주 경제는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즐랜드, 서호주처럼 광산 산업에 의존하지 않는다면서 연방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빅토리아 주민들도 연방 납세자이며 오랫동안 뉴사우스웨일즈로 더 많은 예산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이전 연방 자유당 연립으로부터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연방법원이 콜스의 다운다운 가격 할인 캠페인이 소비자를 오도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이클 오브라이언 판사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ACCC가 제시한 샘플 14건 중 13건이 실제로는 진정한 할인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표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ACCC는 콜스가 일부 상품 가격을 일시적으로 올린 뒤에 다시 낮춘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존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일반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최종 벌금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콜스는 수억 달러 규모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유사한 사안으로 진행 중인 우럴스에 대한 ACCC 소송은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ACCC는 이번 판결이 모든 소비 업체들에게 정확한 가격과 할인 광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ACCC는 조사 대상이 된 14개 프로모션 중 13개가 진정한 할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런 행위가 일반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나 캐스 고틀립 의장은 이번 결과가 콜스의 가격 정책 관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다른 소매업체들도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It is very timely for all retailers.
1: 캐스 고틀립 의장은 회계 연말 세일 시즌을 앞두고 모든 소매업체들이 정확한 할인과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ACCC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고국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 협상에도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성과급 문제를 놓고 진행한 사후 조정 절차가 결국 합의 없이 종료된 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성과급 상한을 연봉의 50%로 유지하고 반도체 사업부가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 특별 보상을 지급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5개월간의 교섭에도 회사안이 진전되지 않았다며 파업 종료 전까지 추가 협상은 없다고 밝혔고 사측도 노조가 제도화만 고수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파업 전까지 대화를 통한 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여론조사보다는 경제적 압박과 국제 정세 불안을 우선 과제로 두고 정부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이 당 대표 도전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당내 권력 구도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스타머 총리가

0: 정부의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 This is a highly unusual moment. The Prime Minister is in office.
0: 베이든옥 대표는 총리가 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며 모두가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브리즈번의 한 유명 비만 수술 전문의가 강간 혐의로 기소돼 골드코스트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레자 아디브 박사가 지난 3월 30일 벌리 해제 자택에서 한 여성을 세 차례 강간하고 한 차례 성추행했으며 두 건의 불법 감금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아디브 박사는 아나스타샤 팔라셰이 전 퀸즐랜드 주총리의 파트너로 알려져 있지만 당국은 전 주총리와 이번 사건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나 연루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디브 박사는 현재 보석 상태로 풀려나 있는 상태로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스포트 치안법원은 경찰에 오는 6월 23일까지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사건 심리는 7월 7일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싱어송라이터 델타 구드램이 내일 아침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무대를 앞두고 준비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구드램은 호주 대표로 신곡 이클립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번 무대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가 유로비전에 공식 참가한 지 11년이 된 가운데 델타 구드램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델타 구드램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호주 대표로 참가하는 소감에 대해 전했습니다.
2: I could never have imagined stepping into Eurovision world about how much happens with
0: 구드램은 각국 대표가 캠페인을 펼치고 서로의 아티스트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놀라운 발견이라며 유로비전 세계에 들어오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2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82원에 거래 중입니다. 여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0: 시드니 대체로 맑겠지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14도에서 낮 기온 22도. 멜번 오전에 구름 끼겠습니다. 오전 11도, 낮 기온 22도. 브리즈번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15도에서 24도. 퍼스 산발적인 소나기 오겠고 15도에서 19도. 애들레이드 15도에서 20도로 수차례 소나기 오겠습니다. 캔버라 오전 8도, 낮 기온 18도로 대체로 맑겠고 호바트 대체로 맑고 10도에서 20도. 다윈 오전에 구름 끼겠습니다. 25도에서 낮 최고 32도. 고국 서울은 화창한 가운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1: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2: 채널 33에서 방영되는 SBS 폴드는 맛으로 가장 유명한 곳들과 국내외 유명 음식을 소개합니다. SBS 폴드는 채널 33에서 하루 24시간 방송됩니다. 수상 경력의 SBS 다큐멘터리 쇼 데이트라인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얘기를 만나보세요. 화요일 9시 30분 SBS에서 그리고 SBS 온디맨드에서 언제든 시청하세요.
3: 2026 FIFA 월드컵이 6월 10일

0: 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니 경기와 하이라이트, 팟캐스트, 스튜디오 분석과 매일 전해드리는 서커롤스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6 FIFA 월드컵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독점 생중계됩니다. 에이피와이 랜드부터 야러바까지 호주 전역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과 함께 떠나보세요. 이번 시리즈는 10명의 아티스트 인터뷰를 통해 기업과 정체성, 그리고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창작 세계를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깊이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은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 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2: 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방송 오늘도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첫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화사의 굿굿바이 듣고 데일리 오버뷰로 함께합니다.

0: 삼총사. 이 소설 삼총사를 바탕으로 만든 마르탱 브르블론 감독의 2023년판 영화 삼총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는 익스플레이너입니다. 2026 연방 예산안 발표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텐데요. 특히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포함됐습니다. 직장인을 중심으로 많이 활용되어온 전기차 부가세 감면 혜택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한 만큼 대규모 구매 인센티브보다는 충전 인프라와 장기적인 전환 전략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왜 전기차 혜택을 줄이는 것이고 전기차를 구매하기 원하는 고객들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자세한 소식 김한혜 프로듀서가 익스플레이너에서 소개해드립니다. SBS 라디오
1: 익스플레이너. 전기차를 급여공제 차량 리스 방식으로 구매해온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였던 전기차 부가세 FBT 감면 혜택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FBT 면제는 무엇이었을까요? 2022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직원의 세전급여로 리스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전기차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이 혜택 덕분에 전기차 구매 비용이 약 30에서 40%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고 업계에선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이 제도를 통해 도로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혜택을 줄이려는 걸까요? 정부는 전기차 시장이 이전보다 성숙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수준의 강한 구매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의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는 점도 배경입니다. 처음 도입 당시 2022-2023 회계 연도에는 2,500만 달러 정도의 세수 손실이 예상됐고 2025-2026년까지 누적 비용은 2억 6천만 달러 수준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수 손실이 33억 5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현재의 FBT 전액 면제는 2027년 3월 말까지 유지됩니다. 이후 2027년 4월 1일부터는 차량 가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7만 5천 달러 미만 전기차는 2029년 4월 전까지 제공되는 경우 전액 FBT 면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7만 5천 달러를 넘는 전기차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25% 할인만 적용됩니다. 그럼 2029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29년 4월 1일부터는 새로 제공되는 모든 전기차에 대해 25% FBT 할인만 적용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미 리스 계약이 시작된 차량은 계약 시작 시점의 혜택 비율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 차량을 제공받았는지가 실제 혜택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FBT 혜택 축소로 향후 4에서 5년 동안 약 19억 4천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가의 전기차는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까요? 2027년 4월부터는 7만 5천 달러 초과, 현재 기준 9만 1,387달러 이하의 전기차가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이 구간에 있는 일부 프리미엄 모델은 더 이상 전액 FBT 면제를 받지 못하고 25% 할인만 적용됩니다. 예시로는 BMW iX1, 볼보 EX40,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현재 인기 있는 다수의 전기차 모델은 7만 5천 달러 미만에 있어 당장 영향을 받는 차량은 제한적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떻게 될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미 2025년 4월부터 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혜택은 조건을 충족하는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차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지원은 완전히 줄어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0: 구매 세제 혜택은 줄어들지만 정부는 충전 인프라에 새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2026년 연방 예산안에는 지역과 도로변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을 위해 4년간 4천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이는 아파트 거주자, 지역사회, 장거리 운전자들의 충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호주 우체국에는 배송 차량 전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4,050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그럼 전기차 도로 이용세는 도입될까요? 이번 예산안에선 전국 단위 전기차 도로 이용세가 도입되지 않습니다. 휘발유와 디젤 사용이 줄어들면 유류세 수입도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는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부 주정부가 추진했던 전기차 거리 기반 과금은 법적 문제로 현재는 사실상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예산이 보여주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호주의 전기차 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전기차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강한 세금 혜택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전기차 시장이 커진 만큼 구매 보조는 줄이고 충전 인프라, 장기 세제 개편, 대중적 보급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특히 중동전쟁으로 연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자 전기차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는데요. 이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3: Auf Booking.com buchst du dein Ferienhaus ganz einfach. Wenn du genug hiervon hast...
4: Leute, hab eine Villa gefunden. Der Preis ist gestiegen.
3: Bei uns gibt's keine versteckten Gebühren. Booking.com, Booking.yeah.
5: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6: 인사이트, 수상 경력의 SBS 시사 프로그램은 어떤 주제든 토론하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SBS에서 화요일 8시 30분, SBS 온디맨드에서 언제든 시청하세요.
7: SBS Australia Explained는 호주의 비자, 필수 서비스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디지털 동반자입니다. 이용한 팟캐스트와 기사, 영상을 원하시면 온라인에서 SBS Australia Explained를 검색하세요.
8: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습니다.

0: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코리아는 페이스북.
1: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2: 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5월 14일 목요일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이제 고추장과 된장, 간장 같은 한국의 장이 낯설지 않은 식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 장의 매력을 소개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호주 셰프와 인플루언서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장의 깊은 맛과 활용법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천천히 발효되며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한국의 장. 이제는 호주 식문화 속으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의 맛 한식 체험 현장 이 행사를 박성일 프로듀서가 다녀왔습니다.
3: 호주의 셰프와 인플루언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건 김치도 불닭도 아닌 바로 한국 음식의 기본, 장입니다.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장의 맛 한식 체험 행사.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과 한식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간장과 된장, 고추장, 그리고 장을 활용한 다양한 한식까지 한국 발효 문화의 깊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식진흥원 한식교육팀의 오승환 대리는 해외에서 한식 강좌를 열 때마다 현지인의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습니다.
4: 일단 한식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된 다양한 요리들을 배우기를 희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기본적인 김밥, 떡볶이, 잡채 뭐 이런 기본적인 메뉴들을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가 저희도 점점 메뉴를 개발해서 그 외국인 분들의 한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한식진흥원은 최근 외국인 대상 한식 강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역시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장문화의 역사와 발효 과정까지 함께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4: 보통 외국인들이 간장, 된장, 고추장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보다는 떡볶이, 뭐 떡볶이, 잡채, 뭐 한국식 바베큐 이런 거에 대해 완성된 한식에 대해서만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음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3: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장담극이 문화를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한식진흥원의 이정인 주임은 한국의 장은 한식의 모든 맛의 균형을 잡아주는 빠질 수 없는 재료라고 말했습니다.
5: 장이라고 하면은 한식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모든 한식의 제일 기본적인 모든 음식에도 맛의 중심이 장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을 할 때도 소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장도 조금 넣고 뭐 된장도 조금 넣고 거기다가 소금을 넣고 간을 하듯이 그냥 단순히 간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풍미랑 향을 더 넣어주는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양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식의 모든 맛을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3: 특히 참가자들은 하나의 메주에서 간장과 된장이 함께 만들어지는 한국 장문화의 독특한 발효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5: 한국의 장은 간장, 된장은 동시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보통 간 메주로 소금을 넣고 소금과 물을 넣었을 때 그냥 간장만 완성되고 된장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왔을 때 나오는 액체는 간장이 되고 걸러낸 덩어리는 된장이 되는 것처럼 한 번에 두 가지 장이 완성되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간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해 만든 간장 끝나고 내년도 간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간장인 시간장이라고 부르는 간장을 계속 내년도 간장에도 사용하고 내후년도 간장에도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계속해서 쓰는 그런 시간장의 문화도 이 두 가지가 한국 장의 제일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3: 행사장에는 호주의 현지 셰프들과 인플루언서들

0: 대회도 참석했습니다. 호주 마스터셰프에서 12위 출신인 아미나 엘샤페 씨는 호주에서 한국 음식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1: I think over the years, progressively,
2: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음식 문화가 호주의 맥락과 호주 문화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2012년 마스터셰프에 참여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당시에는 고추장 같은 것도 없었고 김치도 없었죠. 식료품 저장실에서 이런 걸 찾을 수 없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졌어요. 이제 이런 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죠. 호주인들이 한국 음식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한국 음식을 더 배우고 싶어합니다.
1: Korean food. So fantastic.
0: 고추장 파스타와 간장게장, 또 쌈장 드레싱. 이제 한국게장은 한식을 넘어 호주식 퓨전 요리에도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160만 명을 보유한 컨텐츠 크리에이터 빈센트 림 씨는 고추장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즐겨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3: I mean, we use it all the time. Like gochujang is definitely a staple in the fridge.
0: 항상 한국게장을 사용합니다. 제 냉장고에는 항상 고추장과 쌈장이 있어요. 어젯밤에는 간장게장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고추장 파스타도 해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화이트 소스를 넣고 고추장을 조금만 넣으면 한국식과 서양식의 퓨전 요리가 완성되죠. 인스타그램 팔로워 130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맹진희 씨 역시 느끼한 음식과 한국게장은 찰떡궁합이라고 자랑했습니다.
4: 요즘에 뭐 간장은 다른 문화에서도 간장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고추장이 진짜 요즘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 고추장 파스타도 하고 사람들이 매우니까 우유나 치즈나 섞어가지고 퓨전 음식을 만드는 게 요즘 대세라 하더라고요. 많이 알기도 하고요. 지금도 많아지고 있는 중이고 워낙 느끼한 음식에 잘 어울리잖아요. 한국의 장이. 그래서 더 많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저도 집에서 많이 만들어. 퓨전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저것 많이 만듭니다.
0: 빈센트 림 씨는 한국장의 가장 큰 매력으로 다재다능함을 꼽았습니다.
3: Versatile. I think the word's versatile because it can be used for so many things.
0: Personally, I'm Chinese. 다재다능함이요. 네,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재다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콩에서 간장으로 또 발효가 되고 걸쭉한 소스로 매콤하고 달콤하게도 변할 수 있으니까 정말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3: I think it's just so versatile.
0: 시드니 샹그릴라 호텔의 셰프인 알로이 우이 씨는 한국장을 한국 음식 문화의 정수라고 표현했습니다.
5: It's about Korean heritage, especially a heritage in
0: 장은 한국의 유산입니다. 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발효되는 방식과 역사를 생각해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은 저에게 한국 요리 문화의 정수라고 느껴집니다. 시드니 한국문화원의 윤선민 원장은 최근 호주 사회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 과거에 이제 뭐 떡볶이, 그 다음에 불닭, 치킨,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이나 SNS에서 이제 많이 떠오르던 그런 음식들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된 이제 한식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깊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현지 분들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집밥은 어떤 것인가요? 밥은 어떻게 짓나요? 그 밥하고 같이 나오는 미역국은 어떻게 끓이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그런 이제 한국의 K푸드 이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0: 윤선민 원장은 한국장이 이제 호주 식문화 안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 제가 최근에 그 좀 호주에서 되게 유행하는 그 마스터셰프 오스트레일리아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한국의 장을 재료로 쓰는 출연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료를 소개할 때 고추장이라는 뭐 간장이라는 우리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소개를 하고 TV에서도 그걸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변이 넓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0: 윤선민 원장은 한국의 장을 활용해 다양한 요리를 만든다면 호주의 식생활이 더욱 풍성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 한국의 장은 되게 무궁무진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된장 간장을 섞기도 하고 간장 고추장을 섞기도 하고 뭐 세 개를 다 같이 섞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스펙트럼이 넓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소스들을 다양한 이제 비율로 해서 호주인들께서 즐겨서 요리에 적용해 보신다면 이 호주의 식생활이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0: 천천히 발효되며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한국의 장. 이제 그 맛은 한국의 식탁을 넘어 호주의 식문화 속으로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과 한식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장의 맛 한식 체험 행사. 호주의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들까지 이미 우리의 고추장, 된장, 간장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이 아마 호주에서 한국 장을 활용한 더 다양한 퓨전 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신의 채수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갓세븐의 Fly 준비했습니다.

0: 비춰주는 일
1: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s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2: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놀라운 얘기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시거나 SBS 오디오 앱을 지금 다운받으십시오.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3: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온디맨드에서 언제든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네챗, 오늘은 고전의 대명사이자 1911년 첫 무성영화 이래 끊임없이 재탄생한 모험소설의 걸작 삼총사입니다. 마르탱 브루블룽 감독의 2023년판 영화 삼총사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삼총사는 알렉상드르 뒤마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이 프랑스 군의대 총사가 되려는 청년 달타냥과 이 삼총사의 정의로운 활약을 역동적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전 서사에 현대적인 속도감과 거친 질감을 더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는데요. 반전과 우정의 대서사시는 고전이 왜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보입니다. 시네챗 유화정 프로듀서와 함께합니다.
4: Weekly Cine Chat featuring SBS On Demand.
5: SineChat, SBS 온드만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권미애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오늘은 고전소설이 원작인 영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군요.
6: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나도 유명하죠. 삼총사, The Three Musketeers입니다.
5: 네. 프랑스 문학의 거장 알렉상드르 뒤마가 탄생시킨 최고의 모험담 아닙니까?
6: 네.
5: 네. 내용은 17세기 초 프랑스와 영국을 배경으로 그 영웅적인 기사도 정신과 우정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어린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사랑을 받은 고전 중에 고전인데요. 또 그런 만큼 드라마나 영화,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도 정말 많이 각색 제작되었었죠.
6: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애니메이션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5: 네.
6: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눈 이제 영화는 이 삼총사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2023년에 이제 만들어졌던 마르탱 브루블룽 감독의 이제 영화인데요. 이 파트 1, 2 이렇게 두 편이 공개됐었어요. 2023년에 이제 동시에. 그래서 이제 파트 1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처럼 달타냥의 이야기고, 이제 파트 2는 밀레디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제 두 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5: 네. 2023년 작품은 아주 최근작이네요.
6: 네. 네.
5: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소설 속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또 새롭게 영화화 되었는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이 출연진도 굉장히 화려하네요. 맹상가슬, 민영화 야수의 야수였었죠.
6: 네.
5: 그리고 또 아주 매혹적인 배우 에바 그헨을 비롯해 배우들의 명령기가 기대됩니다. 또
6: 그 말씀 주셨던 이제 맹상가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총사 중 한 명인 아토스 역할을 맡았고요. 그다음 이제 에바 그린은 이제 밀레디, 아주 비밀스러운 묘한 이제 여인 역할을 이제 맡아서 이제 열연을 펼칩니다. 이 밖에도 이제 유명한 이제 배우들, 그러니까 화려한 캐스팅이 굉장히 좀 볼만했고요. 영화 내용은 소설처럼 이제 1920년대를 시작으로 근위대 총사가 되기 위해 파리에 도착한 달타냥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0: Aussi loin que je me souvienne, j'ai toujours rêvé d'être mousquetaire.
1: D'Artagnan, vous êtes le fils d'Achille ?
0: Oui. Je rêvais comme lui d'enfiler la casaque et de servir mon roi.
1: Rejoindrai.
2: 이야기에 전개준 약간의 설정들은 이제 영화에서 조금 각색이 됐어요. 뭐 디테일한 뭐 달타냥이 삼총사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들이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는 그런 설정들은 조금씩 이제 바뀌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친구가 된 삼총사와 달타냥은 이제 추기경의 왕비 참수 음모 혹은 오를레안 공작 가스통의 국왕 암살 시도 또 개신교 반란군과 전쟁 발발 직전 등 아주 긴장감 넘치고 위태로운 사건들을 이제 계속해서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데요. 종교 갈등과 복잡한 가족사 또 사랑, 배신 등이 한데 얽힌 이러한 사건들은 주인공들의 정의로운 활약으로 마무리가 되는 아주 완벽한 기승전결의 구조로 보는 내내 아주 흥미진진한 어드벤처 이제 영화입니다.
3: 네.
2: 그러니까 그 어떤 해결해야 되는 사건을 정의로운 기사가 해결한다라는 그 아주,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 그 호흡이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어요.
3: 결말을 다 알고 보는데도 재미있는 영화라면 이 짬새 정말 좋은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17세기에 방금 말씀하신 그 혼란스러운 정세 속으로 함께 뛰어드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 이야기를 되게 오랜만에 그리고 최신작으로 만나보니 그 종교 갈등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3: 네.
2: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반영한 약간 시대극이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0: 도착했어.
4: C'est pas moi que vous voulez sauver, mais Constance Bonacieux.
2: 약간의 각색으로 이야기의 짜임새를 이제 영화적 시간 단축인 거죠. 그렇게 간결하게 이제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호흡의 조절과 배우들의 열연이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다는 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기존 소설의 영웅적 서사와 또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전개, 또 시대적 배경을 허구와 교묘히 결합한 이야기의 완성도가 아주 매력적인 영화였습니다.
4: Elle a été enlevée parce qu'elle a vu le visage des traîtres.
0: Où est-elle? Je sais que c'est vous qui l'avez enlevée.
4: Si vous me tuez, vous ne saurez jamais où est Constance.

0: 이 영화가 이제 파트 1에서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이제 등장했던 비밀스러운 여인 밀레디가 있었죠. 이 밀레디의 재등장과 또 달타냥의 여인 콘스탄스의 납치 사건으로 이제 파트 2가 이어지는데요. 이건 역시도 이제 또 재미있게 시청해 볼수 있는 영화일 것 같고요.
1: 네.
0: 그 제가 살짝 찾아보니까 2027년 정도에 이제 파트 3이 제작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앞으로 또 어떻게 이어질지 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1: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고전소설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낸 어드벤처 영화. 2023년작 마르탱 부르블롱 감독의 삼총사 파트 1, 2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클래식한 고전의 품격에 현대에 세련된 영상으로 만나보는 재미가 크게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엔 SBS 온디맨드의 삼총사와 함께 또 즐겁고 특별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스냅챗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메리 리포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program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방송 시내책까지 함께했습니다. 앞서서는 전기차 혜택 변경에 대한 익스플레이너 장애의 맛 한식 체험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www.sbs.com.au/korean에서 모두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팔로우하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호주 뉴스를 한국어로 편안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저희 팟캐스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신 방법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곡으로는 BTS의 바다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나혜인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되려 사막이었고 여기 없는 중수 아이돌이 두 번째 이름이었어. 방송에 짜내기는 뭐 부지기수 누구의 땜빵이 우리의 꿈. 어떤 이들은 회사가 작아서 제대로 못할 거래. 아, 나, 나, 나.